0: 야미스티랑 데 도나 가이족 난리 오카이 자만 기노
1: 바바야 나카바 찬이랑 데 낙나린 남자와 나디 지급바 찬이랑 코디 돈통나 수산앙 족바
0: 나죽도 나마이 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갓 나 만나 나가 코나 위자마
1: 암바 나 잡혀 띠명 자마노 나 자족고데 낙유비 애니 남근이나 사가니가 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낭 톳급바 찬이랑 거 왓보하 낙유비 애니 남근이는 남마 차아니 미슈 삼자랑 코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앗띵아
3: Yan agashwani chira asumoi da oprungni sni kholachi waha aganagman gata yesumoi wan simang bollywood melody programo dungtang dungtang hindi film ni gitrangko prungni chet ba jona knasus khana mangin skang pao jos film ni git ko knang chengna mangin wan udit narayan aro alka yanik ni ranga pa git nge nga he mera dil

나 시망 힐크리스 상마니 기드랑코 크나스와하 다우나 시망 발주 무무니 기드랑코 크낭스카겐 기드랑아라 잔치 파첨 낭 비망나 아로 증챗급바르 밤치

나시망 발주 모문니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아로에 기트랑 박사 자송 가탈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메바 예는 보나하 다우득득 사니 자마노 문급은 프로그램코 크낭스카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나시망 프리시담 어머니 기드랑 꼭 나소화하. 아로야 기드랑 박사 미츠크라니 프로그램 코 가마타니 소메바 야논 보나하. 다우득득사니 자마노 치기니 바지옹아한 델리 스테이션니 와탓카파 힌디 코보랑 꼭 낭스카겐. 얀 아카슈와니 투라.

0: 이 삐었다네.
1: 장장하하 하죠.
0: 이 자코바이 나쁘나네.
1: 장장하하 중저.
2: 서랑 리펀티코 산디로로 바이 먹록미 녹고나 숙기야.
3: 얘라 부는 먹록미 녹마.
0: 왜 마이나 바마?
3: 아니 리펀티 두라니 갑바코 무로로 산디로로 바이나.
0: 당니 리펀티 두라라 마이나 설 갑바라.
3: 아요 마이코 아간게 당니 리펀티 두라쿠데 제크바라 아나 만자나. 제캄나카 아니 아가네 녹고니 갑바. 아 와녹낭와 샤워샴사이나.
1: 아사파.
3: 오 리펀티 두라사. 아가디 난콘 산디 바이나. 라마랑우 두루루 산디르루 바이 다우사야나네 속바라.
0: 아파 막내 두라마틀라 어로치나 나 아로들 파보네 방암이 생겼나.
3: 다라 라드르샹 하면 아시마나라.
1: 동자파 라크자라데.
3: 라샹 아이보 남샹 아이디노.
4: 다산강 파나리아나 세레네 동수아.

0: 아니 카파하 디야하
1: 아니 응탁보 니데 아니 그 치마디 맞단 맞자하
2: 아 나시망니 산에 하지라코 랑톱보
1: 산에 하지라가 아라비산 만나야
3: 망원 사랑 스므링 노링 세레징 와잔 푸름나리 앙아
2: 보는 놓곤
1: 놓곤 보는
2: 세레징 와잔 코 놓코나 림바 총못나 난겐 나시망아라 바디타나 쾅쾅 치아쿠 기자에 왈라스 기자 듀크 옹이 동차겐 사와나 시망 코람 금멋 잠이 졸았겐
1: 하이 톡고 니리
4: 하이 신보
3: 리앙 톡가 망원 사랑 스므링 노링 발파크람 롱파 탈로니 타카 아루미 망그롱아
2: 얘는 이타코나마 보는 얘는 파타나마
1: 하이는 탁보
5: 아차이 금박히 콘데 과타모
1: 얀슬랑 파니 로람슬랑 아브리
2: 얀 미망 미사 차람 마치 보다 카라
4: 얀노 미사 차이데 망랑아 바치 안 톡카나
5: 얀노 미사 차이데 너글 안티시 마치 파나리 안 톡카나 바
2: 얀노데 하이 와싱던는 카트파 망 아브리나리 양아나 자라
5: 아차이 와 만디디나 맨 기심비야 고미모
1: 우에 바이 바치 리그 바사이 마이 콤 고사이
5: 아요 니난 바자케 하데
1: 바치 리그 바사 나시마라
2: 니마
3: 다링 하니 아자치 볼모람 치로나카 헤헤 호호 엥엥 이양 나시마 바크나로데 속근노 테바 삭사바조 레미난 차나 피조 싱오니 리앙아 헤헤 호호 엥엥 레노
2: 드마나
5: 만디 사마 마이 바 사마
2: 니마랑 샤 얀 미망 아송 얀 어디 만디문 미망망 녹수동으로 마이나 아슈 차르 마이나
1: 안체리아고바 마이나리아 아간이자 이에야 세레진바 디바 파나모
4: 나마야하 앙아바데시고바 동파하
5: 하이리 톡나하 안타모디 이바 하이게
1: 도라로 로즈니